birthday party invitation. 졸업식 초대? Oh, yes. If you are invited to attend someone's graduation ceremony, I think it means that you are something, someone very important to that person.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공연 초대, invitation to attend a certain concert. 이 공연에 꼭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대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만한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초대가 있을까 싶은데요.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 동행 초대? I'm not sure if I have received anything like that before. But 회사 면접 초대 invitation to for an interview with a company, righ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캠핑 초대? Invitation to join somebody on a camping trip? That would be nice, right? If you are like me, who do not want to do the work that that is required to go on camping, but want to still go on a camping, I think this would be perfect. 그냥 몸만 와주세요. You just, all you have to do is just to come. You know, you don't have to prepare anything. That is a fantastic scenario, right?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자는 초대, you know, to be invited to take part in a certain project, 약간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이렇게 초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어디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 영어 표현을 배우고자 합니다. So, two ways to go about it, I think, right? The first one would be very simple, be invited to something. Or be invited to do something. 이게 되겠죠? I was invited to a birthday party. Or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birthday party.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또 to가 오면 이제 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Or you can just say that I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뭐에 대한 어떤 초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분 좋은 초대, what was some of the most pleasant invitations that you have received to be part of?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이 be invited to, you know, or invited to, or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을 써주셔서 여러분들 숙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pretty straightforward and pretty simple. For today's EQ 영어, right?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곡은, 곳은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요. Sharp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검색하시면은 TBS E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오픈 채팅룸,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들 또 숙제 하나 둘씩 보내주시면 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oveholic입니다. 놀러와.

Today. 숙제는 아직 안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이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숙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곡입니다. 킥킥.

하현우 돌덩이였습니다. Okay, let's do some homework checking. 제니님께서는 놀러 가고 싶네요. 놀러와 들으니 hearing the song 놀러와 by Loveholic earlier in the show. I feel like going home, get away and have some fun. 놀러와라 들으니까 할리우드 영화 속에 집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받고 가볍게 한잔하며 즐기고 싶네요. 스몰 토크하며 제 마음을 영어 표현으로. So, makes me picture one of those house parties in a Hollywood movie, being invited over, enjoying a casual drink, making small talk, and just soaking up the atmosphere.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숙제, homework sentenc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want to get invited to a house party, like in a Hollywood movie, and make small talk. Excellent homework. 좋습니다. 그런 하우스 파티를 꼭, 글쎄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할수 있지 않나요? 음악만 좋고, 마음만 맞으면은 할수 있고요. We can even do one here on 101-213. 저희 Friday, backyard 파티도 했고, rooftop 파티도 했었잖아요, 그죠? Maybe we'll do a house party and extend an invitation to all our listeners. 하우스 파티에 어울리는 곡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Request a very suitable song for a house party, I would have to say. 곡 듣겠습니다. Dua Lipa입니다. Dance the Night.

That was 폭풍 속으로 토마스 쿡의 곡이었습니다. That was actually a request from 베니님 as well. 계속해서 숙제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좋은 센텐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또 계속 홈워크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This is 백아연, 진짜 거짓말.

과연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Okay, let's do some more of homework checking. This one is from Baskin님, who says 제 후배가 작년에 공공기관 수주를 받아 열심히 일한 후 얼마 전에 새롭게 건물을 올려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A junior of mine actually started working on this building after getting a government contract last year. 그렇군요. So here is Baskin님's sentence. I received an invitation last week.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못 찾고 있어요. Okay, here it goes. 죄송합니다. I was invited to the opening ceremony of his new building a few days ago. That must be a good feeling, right? 이렇게 선배님을 이제 초대하고 싶다는 거는 이 후배가 이렇게 잘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I understand the sentiment exactly, and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스키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sentence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I was invited to something. I was invited to do something, or I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렇게 숙제 폼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킨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I think this is a remake of 끝사랑 by Tay. 끝사랑 as you know, originally sung by 김범수 and remade by many other musicians, right? 테이의 끝사랑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스킨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테이 끝사랑.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스덤님께서도 has sent in her homework that says, If I could dream up anything, I would love to be a kid at a party hosted by Michael Jackson getting a gentle pat on the head from him.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거 템플릿 센텐스를 주고 이거에 맞게 숙제해와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표현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선생님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 You know, there are always those students, right, who go beyond what is given in terms of you know, homework and do a lot of things beyond what is asked for. And I'm sure that the friends will be very jealous of that friend, but the teachers would love that kind of kid, huh? 마이클 잭슨이 주최하는 파티에 가서 칭찬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homework. 그레이드는 보류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잭슨5의 곡인데요. 듣고 올게요. ABC.

0: verás sí.
1: That was a couple of tracks, Jackson 5, ABC, and the track after that was a live version of Juan Gilberto, Chega de Saudade. 였습니다. 제니님께서 오늘 곡들은 다 파티곡처럼 들려요. All the songs sounds like a soundtrack to a party. Okay. I'm glad that you feel that way about the songs. 파티 모드입니다. 또 공부하면서 또 파티 모드라니까 좀 공부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앤디 마이크님께서는 첫 돌에 초대를 받으면 운수 대통령.

Sergio Mendes Never Gonna Let You Go. Sergio Mendes의 밴드가 있었죠. 그 Brazil, I believe 86, Brazil 86, something like that. 같이 한 곡이죠. Never Gonna Let You Go. Okay. Before moving on to part 4, here's a message from Jenny님. 오늘 S1 이민님이 우리 곁을 비운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남긴 그녀를 기억하며 신청하고 싶습니다. Today marks the first anniversary of 이민 from S1's passing. In memory of her beautiful voice, I'd like to request one of the S1 song. Wow, it's been a year already. Wow, 정말... 정말 EFM 리스너 분들께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와 또 S1의 음악은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신청하신 곡 들으면서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1, 원하고 원망하죠.

0: time
1: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I'm going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fret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Bass guitar without frets. Which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fret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 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 i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bass는 뭐냐면은 이 fret이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bass,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딴 이렇게 되잖아요. 따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도레 그렇게 하죠. 근데 도나나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to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fretless bass를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지만 그게 fretless bass였구나라고 이렇게 알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prepare a track from Paul Young. Paul Young 하면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곡으로 유명하죠. One of Paul Young's song really demonstrates well played fretless bass.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Name이라는 곡인 이 베이스 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자코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Tony Levin이라는 rock bassist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베이스가 이제 main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e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레퍼런스로 삼는 곡인데 폴 사이먼의 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Graceland.

a lot of, you know, detailed phrasings and very articulated, you know, lines of the bass you hear on this song. 다 이제 fretless bass로 연주가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It just gives you that warmth with the tone of the bass playing.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you know there are of course many fretless bassists and one that I always you know feel so impressed by listening to is 조동익, who is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and you know famed producer. 조동익 씨의 fretless bass는 참 굉장한 베이스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그분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곡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나 어떤 날 곡들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I found this track. This one is by 김현철. I'm assuming that this was played by 조동익. Correct me if I'm wrong. 비가 와라는 곡을 이 연주곡으로 연주한 연주곡으로 이제 편곡한 버전이 있는데 you'll hear his fretless bass playing with this track. That's going to be the last track for today.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Please remember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lso stay cool and hydrated today as well. Leaving you with 김현철 instrumental version of 비가 와.

비타민이랄까요? 그리고 마음 비타민 하나쯤은 꼭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뭐 무더운 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뭐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또 몸도 단단해지고, 그몸 근력 운동 말고 마음의 근력 운동도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We need that extra strength, especially on our minds as well, because that will really help us carry on. Anyways, with that being said, let's get today's show started, everyone. Good morning,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Summer,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in the studio because we are live today. 생방송으로 즐겁게 시작해본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시작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덥죠? 미치겠어요, 진짜. 아, 제가 어저께 일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닐 일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건물 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밖으로 이제 몇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나요? 와, 진짜 온몸에 땀이 막 주르륵 주르륵 막 흐르고, You guys know that I'm the type of a person who actually quite enjoy summer days, because my name is Summer, and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ut even I was suffering.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숨이 막 콕콕 막히면서 너무 뜨겁고 정말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은 막 진짜 쓰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력을 보충하고자 혼자 진짜 국밥집 들어가가지고 추어탕 먹었어요. 여러분, 무더운 날잘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watch me while you listen to the radio because we are on visi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어요. Alright,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this hour. 건네주세요, 건네주세요. 저에게 인사를 마구마구 건네주세요. 제가 반사해 드리겠습니다. Mens Burrell, hello. A great mind detox is obviously watching TBS EFM Morning Groove live stream.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good to hear this. Is that really helpful? Are you sure? Well, in that case, I hope you tune in every single day. That will be a total mind detox for you every single day. Water Tank Morning Group, 어서오세요. 출석합니다라고 해주셨고, 상민님도 어서오시고요. 우리 운동을 사랑하시는 체육부장님. 아, 헬스장에 이어폰을 안 가져왔어요. 흑흑. 이 더운데 오늘 딸이랑 데이트를 위해서 2층 버스 타고 잠실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류장에 에어컨 설치된 기다리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Well, first of all, forgetting to bring your earphones when you go to the gym. Oh, that's a huge, huge, huge mistake, isn't it? 정말 그 운동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 이어폰이 꼭 그거 되게 차이가 커요. 이동수단에 뭔가 이어폰이 필수거든요, 저도. 아, 이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심심한 걸못 견딜까요? But anyways, I hope you enjoy the day today, you know? It sounds really nice. You're gonna be having a nice date with your daughter today. 근데 2층 버스 뚜껑이 없잖아요, 그죠? 정수리 조심하세요. 예? 우리의 그 어떤 그 머리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피 보호 꼭 하시고 안전하게 오늘 또 즐거운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아, 진짜로 덥네요. 아침인데도 수영 완료! 문자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더운 날 수영하면 좋긴 좋겠다. 그쵸? 더운지도 모르잖아요. 실내에서 그냥 어프어프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싫을 것 같아. 수영을 막 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뽀송뽀송하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땀이 주르륵 주르륵. Because it only requires you to spend outside about a minute or two for you to like sweat crazy these days. So be careful. 닥터페이퍼님 오셨습니다. 굿모닝. 더위 조심하세요. 네, 우리 닥터페이퍼님도 조심조심 하시고요. 해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책 동아리 친구들과 책거리 하는 날이네요. 중식당으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갈 생각에 신나요? 아, 또이 날이 왔군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책거리 날. So I guess every single time you've decided to have something nice for a meal with your friends or with the people that you're in this club with.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이제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읽는데 소감도 같이 얘기하고, 정말 정말 건강하고 또 즐거운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중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선샘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티봉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제 옆을 지키는 배나온 티봉이.

메롱 놀려야지. 배가 어쩜 이렇게 귀엽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는지. But anyways, 오프닝곡 브루노 마스의 레이지 송처럼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생방송 모닝그루브는 꼭꼭 들어야겠어요. 모닝그루버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날 되세요. Although it is hot, you just cannot miss out on morning groove, right?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은지. You know, when it's really, really hot, we feel lazy. 근데 또 추우면 또 추워서 움츠러들게 되고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날에 우리는 움직이고 싶은 걸까요? 날씨가 화창한 날? 날씨가 화창해야만 인간이 생산적일 수 있는 건가? Anyway,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completely out of the blue. I was just randomly driving, and you know when you're driving, a lot of thoughts come to your mind, especially when you're not listening to anything while you're riding. So that happened. So I got to think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all of a sudden, I got curious about this. So today's question will be,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문득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재밌겠죠, 재밌겠죠? 그냥 내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 좀 외모가 특출나니까 나는 약간 셀럽 느낌으로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f you have ever,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being a YouTuber, let's just talk about it. 아셨죠,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us your answers to sharp or pound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TBS E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청취하고 계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밖에 계신 윤노열 감독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피식하셨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콘텐츠로 따지자면 어떤 그 공기계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분해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카메라나 어떤 게임기 리뷰하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국밥 먹방 이런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밥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먹는 국밥 먹방 이런 거? 아니에요. 은근히 윤동혁 감독님께서 약간 그 내향인을 이렇게 빙자한 안에 내 안에 그런 어떤 외향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답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I was just trying to guess wha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might have thought about, but I'm just guessing. I have no clue. I don't know. 여러분, 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I've already started YouTube, like early in 2020? 202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했었거든요. 뭐 라디오 작가의 일상 브이로그 막 이런 거 브이로그 한참 유행했잖아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거 나중에 또 뭔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listen to Jack Johnson, Upside Down.

Chinese song-winning guru said, Good morning. 오늘의 디톡스는 목으로 해볼까나? 언제는 뭐 목으로 디톡스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항상 들으시면서.

오늘은 또 상큼하게 디톡스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So today's question was actually quite interesting.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이랑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ou know, I've got to think that recently I've gotten more close to you guys. So obviously I know your character, at least some of your characters.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조금씩 알고 있는데, 이런 성향의 모닝그루버는 과연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상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I believe that some of our morning groupers have already started their own YouTube channel. 이미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가 만들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 틀렸고 삼둥이의 이제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빠라고 해드릴게요. 삼둥이의 아빠신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하는 뭐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막내 막둥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뭐 100일 조금 지났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이가 얼른 얼른 크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여울지. 아이들과 함께 국밥 먹방 여행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So let's check out what our Kim's fan morning groover wanna be. 유튜버라. 저는 대한민국 평균의 남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득이나 외모, 키, 학벌, 나이 등이 딱 평균일 것 같거든요. 평균 이하인데 착각일 수도. 어떤 술과 음식을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취미 생활 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면, 또 특별하지 않은 찐 평균 남성으로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esting. So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a YouTube channel, we would usually think about something special, distinctive, and extravagant. But according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ey would like to show and present an average life of a normal man in Korea. You know, their just daily life routine. That is not decorated. 뭔가 어떤 꾸밈과 그런 거짓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평균 남자들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잔잔한 그런 채널을 구상하시는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느낌이랑은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유튜브에서 막 자랑하고, 막 과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그냥 담백하게 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우, 킴스 팬 모닝 그룹 화이팅입니다. 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기셨거든요. 사진도 가끔 이렇게 셀카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라고 막 부추기는 건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공유만 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한다면 어떤 콘텐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Ooh, what a throwback. 아이돌의 원조라고 볼수 있을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lue Arise.

So today's topic is opening up a YouTube channel of your own, whether you want it or not. If you want to,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우리 체니송 모닝 그룹께서 답을 주셨네요. 아마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유튜브를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 가격, 장비, 대회, 걸리는 시간 등등 실제 초보로서 배우는 모든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So as a sports lover, I would like to show the whole entire process of starting a certain sports activit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quipment.

0: of the outfits, price, and everything. And as a beginner, I would like to show the beginning stage of getting those workouts started.
1: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냥 다 잘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로서 막 도전을 하는 거죠. 운동 도장깨기라고나 할까요? 막 전혀 연구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은 태권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태권도 6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자 어느 정도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이제는 펜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돈은 드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긴 하겠어요. 운동은 진짜 장비가 그 섹션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요즘에는 러닝할 때도 맛만 먹으면 뭐 100만 원 정도 착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Starting from the running shoes and all the outfits and I don't know, buying those small bags for running, it costs you a lot of money for every single workout. 돈 안 드는 스포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안 드는 스포츠. 테니스도 요즘엔 돈 들고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은 딱히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예, 되게 그냥 재밌게 그 셔틀콕이랑 라켓만 사면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돈 안 드는 스포츠 요가도 돈 들고 필라테스도 돈 들고 왜 우리는 우리 몸에 힘든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본 게 벌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레시피 컨텐츠로 하다가 지금은 수영 여행 맛집 리뷰 등등 소위 말하는 잡 컨텐츠 그냥 이것저것 다 합니다. 유튜브에 사뚜기라고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 So I started YouTube about 8 years ago, thinking maybe I will give it a try. And at first, I made cooking and recipe videos. But now I make all kinds of content, swimming, travel, restaurant reviews, and more. So if you search for 사뚜기 on YouTube, you can find my channel. 이렇게 홍보까지 또 슬쩍 곁들이셨군요. 여러분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사뚜기 모닝그루버 채널 방문해주시면 구경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다양한, 약간 매거진 같은 유튜브 채널이네요.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루버.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또 많은 분들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And this is exactly what I've expected. I'm pretty sure a lot of you might have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starting your own YouTube channel. So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morning viewers.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해볼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박우니 팀장님도 채널 운영할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까먹었어요. 어떤 거였죠? 뭐였죠? 약간 뷰티 이런 거? 아,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박우리 팀장님이 TBS EFM의 얼굴이세요. 얼굴마다. 얼굴? 네,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뭔가 이렇게 로션을 이렇게 쫙 얇게 펼쳐서 바르는 오늘도 난 내 피부 관리를 해요. 나의 이 찰랑한 머릿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 막 여기저기 제가 그냥 막 들이대고 있는데요. 밖에서 정색을 하셨네요.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채널인지 궁금하네요. 아, 그 취미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셨었는데 그런 거 하셨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바닷속 보고 이러는 거 되게 신비롭고 재밌잖아요. 요즘엔 카메라도 잘 나와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Let's talk about this again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Caroline Kruger. You Call It Love. Requested by 사뚜기 Morning Groover.

So during the song break, I talked to Park Eun-hee 팀장님 about her YouTube channel dream, and oh, now I remember what her answer was.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는 일단 그 본인의 얼굴이 나오거나 출연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작진으로서 뭔가 기획 같은 거는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기획은 막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항상 많으시거든요.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언제 시작을 하시느냐, 그 시작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이제 새해 목표를 이제 정하면서 올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8월이죠. 괜찮아요. 우린 하반기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도 안 하면 뭐 내년에 뭐 2027년 계획으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그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해주세요. 드립니다. So give her a lot of support so she can finally get her YouTube channel started. 우리 펭귄킬러님 모셨군요. Hello, welcome. Danny Morning Guru responded about this question. Good morning. For me, I think if I can start my own channel, I would be vlogging every travel blogs, do a via bus or sort, and requested a song, 버스 안에서 자자. 아니야는 괜찮아. How are you requesting all these songs, Benny? I would suggest you to request this particular song on Friday for our 노래방 segment, and I can rock you like a hurricane. 웬일이야. 옛날 노래 다 나오네. Happy Life Morning Group. 저는 동네에 공공 건물 있잖아요. 도서관, 행복센터, 음악당, 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So introducing all of those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and kind of show the watchers, the viewers, how to utilize those facilities, how to take advantage of those facilities, such as museums, libraries, and so on.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설이 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은근히 그냥 지나치거나 막 가지 않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So I have this huge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looks really nice, and it's pretty big, but I never got to visit that place ever.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지나는 봤는데 그 도서관에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 동네 놀러 왔을 때, 야, 나는 동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맨날 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you know, the start is always really difficult. 뭔가 그냥 제가 그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뜻 안 들어가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나온산 방송처럼 그냥 누가 저를 찍어주고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운동하고 수업하고 그리고 육아하는 저의 모습. 말은 잘 못하니까 계속 말하는 건또 못하겠고. You know that I live alone TV show, so I kind of thought about somebody just shooting me and just show myself moving around, carrying on with my daily life routine. Getting my workout done and taking care of my kid and so on. Because I can't really talk, I would just, you know, let them just shoot whatever they're shoot. 이게, 나온상 같은 경우도 말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 예전에 그 김사랑 배우가 나왔을 때인가? 되게 조용하게, 역대급으로 되게 조용한 그 나온상 방송이 됐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볼까?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짬뽕 이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계속 떠들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대요. So you would have to continuously like talk to yourself to be able to shoot this program, I Live Alone, so that people can kind of listen to your audio at the same time too. 저는 가능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얘기도 많이 하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다 하니까. 저 어때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를 제가 해봐서 왔는데, You know, editing and shooting, yeah, everything requires a lot of work. But for me, compared to editing, I think shooting is more, difficult. 뭔가 촬영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막 다양한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고작 방송에 나가는 거는 막 5분, 10분이고, 막 이러니까, 이 촬영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just like 체육부장님 said, it would be actually nice if someone else shoot for you.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간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해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종이란 무엇인가, 전통 한지의 우수성, 좋은 화장지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수학을 쉽게 공부하기, career and growth 이런 것들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were to run a YouTube channel, I would like to create content explaining things that I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over the years. For example, what is paper,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hanji, how to choose good toilet paper, and so on. 이렇게 한 가지의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거 완전 추천인 것 같아요. 막 종이,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종이, 한지, 그다음에 뭐 까끌까끌한 스케치북 종이 막 이런 거. 오, 닥터페이퍼님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닉네임이 닥터페이퍼시니까 이거 딱이네. 종이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닥터페이퍼님 막 밴드도 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I'm pretty sure that you would have a lot of things to show in your own life, right? 신청곡을 우리 펭귄 킬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계속

그래서 유튜브 채널 해볼 생각 있었습니다. 있다면 어떤 채널을 고려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와요. This is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Hello, everyone, and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m your host,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everyone. Catch us on Monday through Saturday on our frequency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in Seoul. If there's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or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to fill out our playlist, you can do that absolutely 100%. 저한테 계속 말 많이 걸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f you like free options, of course,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카톡 어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TBS EFM 모닝그룹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또 많은 모닝그룹어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릴 겁니다. So please be aware of that, everyone. 우리 Dear Morning Groover 조국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써머PD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TBS EFM 방송 듣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날들이었고요. 저도 향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로 힘들어하는 저를 일으켜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며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모그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금문인 그룹어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닝그룹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니 또 너무 다행이고요. 아버님 잘 보내드리기를 바라면서 좀 천천히 마음을 잘 추스려 주시고 또 일상도 잘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 건강도 꼭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So, I hope your father was laid to rest peacefully and I hope you will take your time to heal and gradually return to your daily life and also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응원 드리는 마음에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같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estlife, You Raise Me Up.

0: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1: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1: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1: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0: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1: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돌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이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rning Groovers?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어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기 가능입니다. FX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33 모닝그루버, FX요.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Morning Groover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bury said FX. 오, 가물가물한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 FX였습니다.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몬로즈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Morning Groovers, long, long time ago, as the lead single from their second album called Strictly Physical, written and produced by Danish musicians. And the energetic, you know, this electric pop track became a major European hit and topped the official German singles chart. 독일에서는 꽤나 그래도 차트도 달성한 유명한 곡이었는데 Of course, SM, they have this ability to depict some good songs from abroad, right? So FX released a Korean remake of Hot Summer in June back in 2011 as the title track of the repackaged edition of their first album, Pinocchio. And this FX version is not a sample, actually. 샘플이 아닙니다. It's actually an officially adapted Korean remake using the original melody and composition. 정말 리메이크 좋았죠? 이거는 우리가 리메이크로 보통 더 잘 알게 되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곡이라고 단연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아까 떼창하고 싶었는데 가사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못하셨죠? This is a chance. We're going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course, by the fabulous idol group FX. 여러분들 리메이크 감상 한번 해보세요. Hot Summer!

I'm back, Morning Groovers. 또 모닝 그루브의 Hot Girl Summer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Summer와 함께하는 리메이크 리와인드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can,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마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up. 썸머피디님이 나 혼산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요즘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Dr. Paper Morning Group. 신청곡이 있습니다. 쏘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5904 Morning Groover. 잔나비 좋아하세요? 어제 잔나비가 첫 앨범을 낸 지 10년이 되었어요. 잔나비의 1집 몽키 호텔의 수록곡 들려주세요. 오늘의 wish들을 이루시기 바래요. Wow, it'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y released their first album. 그런 의미에서 we have picked out this song for you.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some time left so that we can talk about being a YouTuber. 우리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So that was today's topic. As a reminde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I'd like to know the juicy details, everyone. So let me know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한 번쯤은, 인생 한 번쯤은 1초라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Maybe I should tell you guys how I started my own YouTube channel that I've been running for 2 years. 제가 한 2년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올렸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And we've been talking about different kind of YouTube channels with my friends. And one of my friends just, you know, I think they haven't thought about it in detail. 친구가 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너도 막 출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방송 일하고 하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이래서, 어, 그럴까? 이러고 정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 가서 카메라를 샀어요. 정말 화끈하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카메라를 막 구입하고 그 삼각대 같은 거를 구입을 그냥 무작정 한 거예요. And I did not even like had any idea of using the camera. 뭐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 할 건데 그런 전용 카메라 주세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거죠. So I just started really randomly by that one word, one suggestion from my friend. I don't even know that friend was sincere or not. 친구는 어 진짜 시작했어?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깊은 생각하지 말고 뭐든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집에는 댕댕이가 정말 말도 못하게 귀여워서 우리 애기 채널 만들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카메라 샤이한 스타일이라 제가 뭐만 찍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네요. 뭐구해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실물만큼 귀엽게 나온 게 없어서 아직 못 보내고 있네요. So they're bragging about their cute dog. Obviously they're really really cute. But it's so hard to depict them in a camera because the dog is really, really shy. So they would just run away. That's so cute. Like, how do they even know that there's a camera right in front of them? 근데 제가 강아지를 돌봐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강아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귀여운 행위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There is this one moment where you really want to capture your cute dog because they're doing something really, really cute. 그래서, 어, 귀여워! 이러면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려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거나 뼈다귀를 이렇게 막 먹고 있어서 귀여워서 찍고 싶으면 여기 봐! 이러는 순간 딴 데를 봐요. 한 번도 진짜 카메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걔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도 여러분 몰카를 찍어야 좀 찍히나 봐요.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if you agree if you have a dog. You know, can you like easily capture their cute moment? Like, wouldn't they run away or look away? At least that's what happened.

Send it to me. 아, anyway, 계속해서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나 유튜브 시작하면 어떤 채널 할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We're gonna now listen to a song because Ben Sparrow requested a song. So this is Taylor Swift, Cruel Summer.

And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Cruel Summer by Taylor Swift wa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늘 좋은 음악 셀렉션에 감사합니다. DJ Bosch, he's such a diva, diva, di, di, di, di, diva. Let's go! 6497 Morning Group. 늘 나도 유튜브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못 정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주변에서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맛집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는 거 보는 거다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다 좋아하고 올해 한해는 뭐 하나 골라서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a lot of different hobbies. You're interest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baseball match. You like to travel. You like animals, and you just gotta get it started whenever you have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into. But obviously, you have way too many of them.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할 수는 또 없겠고. 근데 전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취미로 즐길 수 있잖아요. You can always enjoy your hobbies, you know, just as it is. You don't always have to open up a channel. So I wonder, like, what makes you wanna open up a YouTube channel?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을 버는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문득.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리는데, it's not mandatory.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right? So,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actually have to own your own YouTube channel? 궁금합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가 희준이 형이랑 같이 할 예정인 유튜브 방송 콘텐츠도 무척 궁금해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e content that we are preparing, it's not going to be diverse. It's actually just going to be a talking content, like a podcast content.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 콘텐츠 예정인데, 희준 씨가 메인이 아니에요. 제가 메인이고요. 저랑 이제 TBS 출신 선배랑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올 예정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 막 얘기 중이긴 한데 빨리 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맥스 선배님. 이게 참 우리도 재밌게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Like we don't have any like big ambitions. We are not saying like, oh, let's, you know, create a huge YouTube channel and a YouTube company.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런 취지로 그냥 하고 있기는 해요. So we're just gonna try to enjoy it as much as we can. We're not gonna be stressed out about it. 막 너무 뭔가 이게 뭐 당장 돈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취미생활처럼 그냥 해볼 생각이에요. And I guess this really like helps you to get it started. 그냥 재밌게 해보자 이 마인드가 시작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

어떤 초대가 있을까요? I think 결혼식 초대 그죠? Wedding invitation 집들이 초대 housewarming party invitation 생일 파티 초대 birthday party invitation 졸업식 초대 oh yes if you are invited to attend someone's graduation ceremony I think it means that you are something someone very important to that person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공연 초대 invitation to attend a certain concert 이 공연에 꼭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대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만한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초대가 있을까 싶은데요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 동행 초대 I'm not sure if I have received anything like that before. But 회사 면접 초대, invitation to, for an interview with a company, righ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캠핑 초대, invitation to join somebody on a camping trip. That would be nice, right? If you are like me, who do not want to do the work that it that is required to go on camping, but want to still go on a camping, I think this would be perfect. 그냥 몸만 와주세요. You just all you have to do is just to come. You know, you don't have to prepare anything. That is a fantastic scenario, right?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자는 초대. You know, to be invited to take part in a certain project. 약간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이렇게 초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어디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 영어 표현을 배우고자 합니다. So, two ways to go about it, I think, right? The first one would be very simple. Be invited to something or be invited to do something. 이게 되겠죠? I was invited to a birthday party. Or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birthday party.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또 to가 오면 이제 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Or you can just say that I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뭐에 대한 어떤 초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분 좋은 초대. What was some of the most pleasant invitations that you have received to be part of?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이 be invited to, you know, or invited to, or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을 써주셔서 여러분들 숙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pretty straightforward and pretty simple for today's EQ 영어, right?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곡은 곳은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요.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검색하시면은 TBS EFM 검색하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또는 오픈 채팅룸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들 또 숙제 하나 둘씩 보내주시면 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홀릭입니다. 놀러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So open invitation, so open-ended sort of invitation. For example, if I say, you know, our show, you're always invited to join the show. So pretty much it's an open invitation. Our show has an open invitation for everybody to listen to. 그렇죠, 당연하죠. 라디오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은 뭐 초대를 안 하고 그런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you have time, you know, it's an open invitation. So visit us, you know, anytime you feel like it. Okay?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So I'm asking you this question. What were you invited to recently? You know, what did you receive an invitation for lately? That is the expression that we are studying today. 숙제는 아직 안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이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숙제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곡입니다. 킥킥.

하현우 돌덩이였습니다. Okay, let's do some homework checking. 제니님께서는 놀러 가고 싶네요. 놀러와 들으니 hearing the song 놀러와 by Loveholic earlier in the show. I feel like going home, you know, get away and have some fun. 놀러와라 들으니까 할리우드 영화 속에 집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받고 가볍게 한잔하며 즐기고 싶네요. 스몰 토크하며 제 마음을 영어 표현으로. So, makes me picture one of those house parties in a Hollywood movie, you know, being invited over, enjoying a casual drink, making small talk, and just soaking up the atmosphere.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숙제, homework sentenc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want to get invited to a house party, like in a Hollywood movie, and make small talk. Excellent homework. 좋습니다. 그런 house party를 꼭, 글쎄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음악만 좋고, 마음만 맞으면은 할 수 있고요. We can even do one here on 101.2, 101.3. 저희 Friday, backyard party도 했고, rooftop 파티도 했었잖아요, 그죠? Maybe we'll do a house party and, you know, extend an invitation to all our listeners. 하우스 파티에 어울리는 곡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Request a very suitable song for a house party, I would have to say. 곡 듣겠습니다. Dua Lipa입니다. Dance the Night.

That was 폭풍 속으로 토마스 쿡의 곡이었습니다. That was actually a request from 베니님 as well. 계속해서 숙제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좋은 센텐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홈워크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This is 백아연, 진짜 거짓말.

배가연의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Okay, let's do some more of homework checking. This one is from Baskin님, who says, 제 후배가 작년에 공공기관 수주를 받아 열심히 일한 후 얼마 전에 새롭게 건물을 올려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A junior of mine actually started working on this building after getting a government contract last year. 그렇군요. So here is Baskin님's sentence. I received an invitation last week.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못 찾고 있어요. Okay, here it goes. 죄송합니다. I was invited to the opening ceremony of his new building a few days ago. That must be a good feeling, right? 이렇게 선배님을 이제 초대하고 싶다는 거는 이 후배가 이렇게 잘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I understand that sentiment exactly, and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스킨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sentence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I was invited to something. I was invited to do something, or I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렇게 숙제 폼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킨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I think this is a remake of 끝사랑 by Tay. 끝사랑 as you know, originally sung by 김범수 and remade by many other musicians, right? Tay의 끝사랑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스킨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Tay 끝사랑.

be somewhere that's warm and it's cold. Perfect homework done. 아주 잘하셨습니다. A 드리겠습니다. A plus A. What's the difference, right? 감사드리고요. 3998님, stay cool and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isdom님께서도 has sent in her homework that says, if I could dream up anything, I would love to be a kid at a party hosted by Michael Jackson getting a gentle pat on the head from him.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거 템플릿 센텐스를 주고 이거에 맞게 숙제해와.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표현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선생님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 You know, there are always those students, right, who go beyond what is given in terms of you know, homework and do a lot of things beyond what is asked for. And I'm sure that the friends will be very jealous of that friend, but the teachers would love that kind of kid, huh? 마이클 잭슨이 주최하는 파티에 가서 칭찬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homework. 그레이드는 보류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잭슨5의 곡인데요. 듣고 올게요. ABC.

I'm glad that you feel that way about the songs. 파티 모드입니다. 또 공부하면서 또 파티 모드라니까 좀 공부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앤디 마이크님께서는 첫 돌에 초대를 받으면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데 So it says that they're saying if you get invited to the first birthday of a child that means means a great luck.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s son is celebrating his first birthday. Again, congratulations to Andy Mike Jr.님 for his first birthday.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또 이제 그 준비한 그 뮤직 부티크가 있는데요. Let's get to a song and then come back, okay? 이 곡은 Never Gonna Let You Go라는 곡인데요. Sergio Mendez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ergio Mendes Never Gonna Let You Go. 서지오 멘데스의 밴드가 있었죠. 그 브라질, I believe 86, Brazil 86, something like that. 같이 한 곡이죠. Never Gonna Let You Go. Okay. Before moving on to part 4, here's a message from Jenny님. 오늘 S1 이민님이 우리 곁을 비운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남긴 그녀를 기억하며 신청하고 싶습니다. Today marks the first anniversary of Imin from S1's passing. In memory of her beautiful voice, I'd like to request one of the S1 song. Wow, it's been a year already. Wow, 정말. 정말 EFM 리스너 분들께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와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I'm going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fret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A bass guitar without frets. Which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프렛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 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 i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bass는 뭐냐면은 이 fret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bass,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땅 이렇게 되잖아요. 따나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나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to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fretless bass를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지만 그게 fretless bass였구나라고 이렇게 알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prepare a track from Paul Young. Paul Young 하면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곡으로 유명하죠. One of Paul Young's song really demonstrates well played fretless bass.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Name이라는 곡이 이 베이스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And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or today's Music Boutiqu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Jaco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예,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토니 레빈이라는 록 베이시스트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bass가 이제 mainly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a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e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레퍼런스로 삼는 곡인데 폴 사이먼의 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Graceland.

0: when your mind starts feeling a little full. So I'm really curious, like what works for you? What is your favorite remedy for detoxing your mind?
1: 뭐 저마다의 마음 비타민이랄까요? 그리고 마음 비타민 하나쯤은 꼭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뭐 무더운 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뭐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또 몸도 단단해지고 그 몸 근력 운동 말고 마음의 근력 운동도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좀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We need that extra strength, especially on our minds as well, because that will really help us carry on. Anyways, with that being said, let's get today's show started, everyone. Good morning, everyone.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on TBS EFM, and I am Summer,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in the studio because we are live today.
1: 생방송으로 즐겁게 시작해본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 시작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덥죠?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제가 어저께 일이 좀 있어서 여기저기 좀 다닐 일이 있었는데 최대한 이제 건물 안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밖으로 이제 몇 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돌아다녔나요? 와, 진짜 온몸에 땀이 막 주르륵 주르륵 막 흐르고.
0: You guys know that I'm the type of a person who actually quite enjoy summer days because my name is Summer and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ut even I was suffering.
1: 그렇게 여름을 좋아하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숨이 막 콕콕 막히면서 너무 뜨겁고 정말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은 막 진짜 쓰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기력을 보충하고자 혼자 진짜 국밥집 들어가가지고 추어탕 먹었어요. 여러분, 무더운 날 잘 드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You can watch me while you listen to the radio because we are on Visible Radio.
1: 보이는 라디오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TBS EFM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어요.
0: Alright,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n this hour.
1: 건네주세요, 건네주세요. 저에게 인사를 마구마구 건네주세요. 제가 반사해드리겠습니다.
0: Ben's Burrell, hello. A great mind detox is obviously watching TBS EFM Morning Groove live stream.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It's really good to hear this. Is that really helpful? Are you sure? Well, in that case, I hope you tune in every single day. That will be a total mind detox for you every single day.
1: Water Tank Morning Group, 어서 오세요.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상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운동을 사랑하시는 체육 부장님. 아, 헬스장에 이어폰을 안 가져왔어요. 흑흑. 이 더운데 오늘 딸이랑 데이트를 위해서 2층 버스 타고 잠실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류장에 에어컨 설치된 기다리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0: Well, first of all, forgetting to bring your earphones when you go to the gym. Oh, that's a huge, huge, huge mistake, isn't it?
1: 정말 그 운동하는 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 이어폰이 꼭 그거 되게 차이가 커요. 이동수단에 뭔가 이어폰이 필수거든요, 저도. 아, 이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심심한 걸 못 견딜까요?
0: But anyways, I hope you enjoy the day today, you know? It sounds really nice. You're gonna be having a nice date with your daughter today.
1: 근데 2층 버스 뚜껑이 없잖아요, 그죠? 와, 정수리 조심하세요. 예? 우리의 그 어떤 그 머리숱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피 보호 꼭 하시고 안전하게 오늘 또 즐거운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어, 진짜로 덥네요. 아침인데도 수영 완료!
1: 문자만 봐도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이런 더운 날 수영하면 좋긴 좋겠다. 그쵸? 더운지도 모르잖아요. 실내에서 그냥 어프어프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싫을 것 같아. 수영을 막 하고 땀 흘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뽀송뽀송하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땀이 주르륵 주르륵.
0: Because it only requires you to spend outside about a minute or two for you to like sweat crazy these days. So be careful.
1: 닥터 페이퍼님 오셨습니다. 굿모닝. 더위 조심하세요. 네, 우리 닥터 페이퍼님도 조심조심 하시고요. 해피라이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오늘은 책 동아리 친구들과 책거리 하는 날이네요. 중식당으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갈 생각에 신나요.
0: 아, 또 이 날이 왔군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책거리 날. So I guess every single time you've decided to have something nice for a meal with your friends or with the people that you're in this club with.
1: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이제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읽는데 소감도 같이 얘기하고 정말 정말 건강하고

즐거운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원하게 중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선생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오늘 티봉이 옆에 있습니다. 항상 제 옆을 지키는 배 나온 티봉이 메롱 놀려야지. 배가 어쩜 이렇게 귀엽게 볼록볼록하게 나왔는지. But anyways, 오프닝 곡 브루노 마스의 레이지 송처럼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생방송 모닝그룹은 꼭꼭 들어야겠어요. 모닝그룹원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날 되세요. Although it is hot, you just cannot miss out on morning groove, right?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많은지. You know, when it's really, really hot, we feel lazy. 근데 또 추우면 또 추워서 움츠러들게 되고 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날에 우리는 움직이고 싶은 걸까요? 날씨가 화창한 날? 날씨가 화창해야만 인간이 생산적일 수 있는 건가? Anyway,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요. Let's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Cause I came up with this question completely out of the blue. I was just randomly driving, and you know, when you're driving, a lot of thoughts come to your mind, especially when you're not listening to anything while you're riding. So that happened. So I got to think about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all of a sudden, I got curious about this. So today's question will be,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문득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요,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재밌겠죠, 재밌겠죠? 그냥 내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봤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난좀 외모가 특출나니까 나는 약간 셀럽 느낌으로 인플루언서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f you have ever,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being a YouTuber, let's just talk about it. 아셨죠, 여러분들? 문자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us your answers to sharp or pound 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그리고 TBS EFM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으로 청취하고 계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밖에 계신 윤노혁 감독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피식하셨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굳이 콘텐츠로 따지자면 어떤 그 공기계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분해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카메라나 어떤 게임기 리뷰하는 거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국밥 먹방 이런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밥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먹는 국밥 먹방 이런 거? 아니에요. 은근히 윤동혁 감독님께서 약간 그 내향인을 이렇게 빙자한 안에, 내 안에 그런 어떤 외향성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답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따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말씀해주시고요. I was just trying to guess what our engineer outside the studio might have thought about, but I'm just guessing. I have no clue. I don't know. 여러분, 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I've already started YouTube, like early in 2020? 202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했었거든요. 뭐 라디오 작가의 일상 브이로그 막 이런 거 브이로그 한창 유행했잖아요.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른 거 나중에 또뭔 유튜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요.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listen to Jack Johnson, Upside Down.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said, Good morning. 오늘의 디톡스는 목으로 해볼까나? 언제는 뭐 목으로 디톡스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항상 들으시면서. 하지만 오늘은 또 상큼하게 디톡스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So today's question was actually quite interesting.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이랑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You know, I've got to think that recently I've gotten more close to you guys. So obviously I know your character, at least some of your characters.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조금씩 알고 있는데, 이런 성향의 모닝그루버는 과연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상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I believe that some of our morning groovers have already started their own YouTube channel. 이미 채널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까?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가 만들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So let me know.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And if yes,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우리 밖에 계신 윤동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다 틀렸고 삼둥이의 이제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빠라고 해드릴게요. 삼둥이의 아빠신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여행하는 뭐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막내 막둥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뭐 100일 조금 지났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이가 얼른 얼른 크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여울지. 아이들과 함께 국밥 먹방 여행 뭐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께서 답을 주셨어요. So let's check out what our Kim's fan morning groover wanna be. 유튜버라. 저는 대한민국 평균의 남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소득이나 외모, 키, 학벌, 나이 등이 딱 평균일 것 같거든요. 평균 이하인데 착각일 수도. 어떤 술과 음식을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는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취미 생활 등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면, 또 특별하지 않은 찐 평균 남성으로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teresting. So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a YouTube channel, we would usually think about something special, distinctive, and extravagant. But according to Kim's fan morning groover, they would like to show and present an average life of a normal man in Korea. You know, their just daily life routine. That is not decorated. 뭔가 어떤 꾸밈과 그런 거짓이 없이 그냥 솔직하게 평균 남자들의 생활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잔잔한 그런 채널을 구상하시는군요. 괜찮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 느낌이랑은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는 하고. 이게 유튜브에서 막 자랑하고, 막 과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그냥 담백하게 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우, 킴스 팬 모닝 그룹 화이팅입니다. 되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잘생기셨거든요. 사진도 가끔 이렇게 셀카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얼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시작하라고 막 부추기는 건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공유만 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한다면 어떤 콘텐츠?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체육부장님 has requested a song. Ooh, what a throwback. 아이돌의 원조라고 볼수 있을까요? We're gonna have a listen to Blue, Arise.

So today's topic is opening up a YouTube channel of your own, whether you want it or not. If you want to,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우리 체니송 모닝 그룹께서 답을 주셨네요. 아마 다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유튜브를 만들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것. 가격, 장비, 대회, 걸리는 시간 등등 실제 초보로서 배우는 모든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So as a sports lover, I would like to show the whole entire process of starting a certain sports activit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quipments, of the outfits, price, and everything. And as a beginner, I would like to show the beginning stage of getting those workouts started.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쵸? 솔직하게 그냥 다 잘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로서 막 도전을 하는 거죠. 운동 도장깨기라고나 할까요? 막 전혀 연구도 없고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은 태권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태권도 6주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자 어느 정도 태권도 마스터 했으니까 이제는 펜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돈은 드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긴 하겠어요. 운동은 진짜 장비가 그 섹션마다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요즘에는 러닝할 때도 맘만 먹으면 뭐 100만 원 정도 착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Starting from the running shoes and all the outfits and I don't know, buying those small bags for running, it costs you a lot of money for every single workout. 돈 안 드는 스포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안 드는 스포츠. 테니스도 요즘엔 돈 들고 뭐 배드민턴 저 하는데 배드민턴은 딱히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예, 되게 그냥 재밌게 그 셔틀콕이랑 라켓만 사면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돈 안 드는 스포츠? 요가도 돈 들고 필라테스도 돈 들고 왜 우리는 우리 몸에 힘든 거를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작해본 게 벌써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리 레시피 컨텐츠로 하다가 지금은 수영 여행 맛집 리뷰 등등 소위 말하는 잡 컨텐츠 그냥 이것저것 다 합니다. 유튜브에 사뚜기라고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 So I started YouTube about 8 years ago, thinking maybe I will give it a try. And at first, I made cooking and recipe videos. But now I make all kinds of content, swimming, travel, restaurant reviews, and more. So if you search for 사뚜기 on YouTube, you can find my channel. 이렇게 홍보까지 또 슬쩍 곁들이셨군요. 여러분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사뚜기 모닝그루버 채널 방문해주시면 구경하실 수 있겠네요. 정말 다양한 약간 매거진 같은 유튜브 채널이네요. 그쵸?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루버. 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또 많은 분들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And this is exactly what I've expected. I'm pretty sure a lot of you might have at least once in your life thought about starting your own YouTube channel. So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Morning Groovers.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얘기해주세요. 나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해볼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한테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스트리밍은 무료입니다. So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liste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박운희 팀장님도 채널 운영할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한번 얘기해보셨던 것 같은데 근데 까먹었어요. 어떤 거였죠? 뭐였죠? 약간 뷰티 이런 거? 아,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박은희 팀장님이 TBS EFM의 얼굴이세요. 얼굴마다. 얼굴? 네,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뭔가 이렇게 로션을 이렇게 쫙 얇게 펼쳐서 바르는 오늘도 난 내 피부 관리를 해요. 나의 이 찰랑한 머릿결. 여러분들. 제가 그냥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막 여기저기 제가 그냥 막 들이대고 있는데요. 밖에서 정색을 하셨네요. 아니야 이러면서. 어떤 채널인지 궁금하네요. 아, 그 취미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셨었는데 그런 거 하셨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바닷속 보고 이러는 거 되게 신비롭고 재밌잖아요. 요즘엔 카메라도 잘 나와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 같은데 Let's talk about this again after listening to a song. This is Caroline Kruger. You Call It Love. Requested by 사뚜기 Morning Groover.

So during the song break, I talked to Park Eun-hee 팀장님 about her YouTube channel Dream, and oh, now I remember what her answer was. 우리 Park Eun-hee 팀장님께서는 일단 그 본인의 얼굴이 나오거나 출연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작진으로서 뭔가 기획 같은 거는 해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기획은 막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도 항상 많으시거든요. 그 실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언제 시작을 하시느냐, 그 시작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이제 새해 목표를 이제 정하면서 올초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 8월이죠. 괜찮아요. 우린 하반기 계획을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도 안 하면 뭐 내년에 뭐 2027년 계획으로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시작하면 참 좋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바구니 찐따님께서 그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해주세요. 드립니다. So give her a lot of support so she can finally get her YouTube channel started. 우리 펭귄킬러님 모셨군요. Hello, welcome. Danny Morning Guru responded about this question. Good morning. For me, I think if I can start my own channel, I would be vlogging every travel blogs, do a via bus or sort, and requested a song, 버스 안에서 자자. 아니야는 괜찮아. How are you requesting all these songs, Benny? I would suggest you to request this particular song on Friday for our 노래방 segment, and I can rock you like a hurricane. 웬일이야. 옛날 노래 다 나오네. Happy Life Morning Group. 저는 동네에 공공 건물 있잖아요. 도서관, 행복센터, 음악당, 박물관 등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So introducing all of those facilities in the neighborhood and kind of show the watchers, the viewers, how to utilize those facilities, how to take advantage of those facilities, such as museums, libraries, and so on.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설이 이 동네마다 다 있는데 은근히 그냥 지나치거나 막 가지 않고 활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So I have this huge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looks really nice and it's pretty big, but I never got to visit that place ever.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지나는 봤는데 그 도서관에 제가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 동네 놀러 왔을 때, 야, 나는 동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맨날 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you know, the start is always really difficult. 뭔가 그냥 제가 그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뜻 안 들어가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체육부장님, 저는 나온산 방송처럼 그냥 누가 저를 찍어주고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은 적이 있어요. 운동하고 수업하고 그리고 육아하는 저의 모습. 말은 잘 못하니까 계속 말하는 건또 못하겠고. You know that I live alone TV show, so I kind of thought about somebody just shooting me and just show myself moving around, carrying on with my daily life routine. Getting my workout done and taking care of my kid and so on. Because I can't really talk, I would just, you know, let them just shoot whatever they're shoot. 이게, 나훈상 같은 경우도 말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 예전에 그 김사랑 배우가 나왔을 때인가? 되게 조용하게, 역대급으로 되게 조용한 그 나훈상 방송이 됐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볼까?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짬뽕 이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계속 떠들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대요. So you would have to continuously like talk to yourself to be able to shoot this program, I Live Alone, so that people can kind of listen to your audio at the same time too. 저는 가능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집에서 혼자 얘기도 많이 하니까, 막 노래도 부르고 막다 하니까. 저 어때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를 제가 해봐서 아는데, You know, editing and shooting, yeah, everything requires a lot of work. But for me, compared to editing, I think shooting is more, difficult. 뭔가 촬영하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막 다양한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끊임없이 하루 종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고작 방송에 나가는 거는 막 5분, 10분이고, 막 이러니까, 이 촬영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just like 체육부장님 said, it would be actually nice if someone else shoot for you. 닥터페이퍼님께서는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면 그간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컨텐츠를 해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종이란 무엇인가, 전통 한지의 우수성, 좋은 화장지를 선택하는 방법, 혹은 수학을 쉽게 공부하기, career and growth 이런 것들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were to run a YouTube channel, I would like to create content explaining things that I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over the years. For example, what is paper,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Korean hanji, how to choose good toilet paper, and so on. 이렇게 한 가지의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거 완전 추천인 것 같아요. 막 종이,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 있잖아요. 종이, 한지, 그다음에 뭐 까끌까끌한 스케치북 종이 막 이런 거. 오, 닥터페이퍼님은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닉네임이 닥터페이퍼시니까 이거 딱이네. 종이 관련되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닥터페이퍼님 막 밴드도 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I'm pretty sure that you would have a

lot of things to show in your own life, right? 신청곡을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o we're gonna continue talking more about this morning groovers. So let me know.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해볼 생각 있었습니다. 있다면 어떤 채널을 고려하셨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돌아와요. This is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우리 Dear Morning Groover 조국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써머피디님, 모그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우리 모그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TBS EFM 방송 듣기를 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꼈던 날들이었고요. 저도 향후 누군가에게 힘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로 힘들어하는 저를 일으켜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며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모그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금모닝 그룹버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건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닝그룹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니 또 너무 다행이고요. 아버님 잘 보내드리기를 바라면서 좀 천천히 마음을 잘 추스려 주시고 또 일상도 잘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 건강도 꼭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So, I hope your father was laid to rest peacefully and I hope you will take your time to heal and gradually return to your daily life and also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우리 조국 모닝 그룹버 응원 드리는 마음에 we're gonna listen to this song all together. 같이 다 같이 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Westlife, You Raise Me Up.

0: uniqu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1: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 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1: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1: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0: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1: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돌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이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hr-Ingvers?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어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기 가능입니다. FX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33모닝그루버, FX요.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Mohr-Ingver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field said FX. 오, 가물가물한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 모닝그룹어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 FX였습니다.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몬로즈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Mohr-Ingvers, long, long time ago, as the lead single from their second album called Strictly Physical, written and produced by Danish musicians, and the energy.

I'm back, Morning Groovers. 또 Morning Groove의 Hot Girl Summer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Summer와 함께하는 Remake Rewind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can,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서머 PD님이 나온산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요즘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Dr. Paper Morning Groover. 신청곡이 있습니다. 쏘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5904 Morning Groover. 잔나비 좋아하세요? 어제 잔나비가 첫 앨범을 낸 지 10년이 되었어요. 잔나비의 1집 몽키 호텔의 수록곡 들려주세요. 오늘의 wish들을 이루시기 바래요. Wow, it'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y released their first album. 그런 의미에서 we have picked out this song for you.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still have some time left so that we can talk about being a YouTuber. 우리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So that was today's topic. As a reminder, have you ever thought about starting a YouTube channel? Yes or no? And if yes, I'd like to know the juicy details, everyone. So let me know what kind of content would you make? 한 번쯤은, 인생 한 번쯤은 1초라도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Maybe I should tell you guys how I started my own YouTube channel that I've been running for 2 years. 제가 한 2년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가 한 주도 빠짐없이 올렸었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And we've been talking about different kind of YouTube channels with my friends. And one of my friends just, you know, I think they haven't thought about it in detail. 친구가 별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너도 막 출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방송 일하고 하니까 유튜브 한번 해봐. 이래서, 어, 그럴까? 이러고 정말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백화점 가서 카메라를 샀어요. 정말 화끈하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카메라를 막 구입하고 그 삼각대 같은 거를 구입을 그냥 무작정 한 거예요. And I did not even like had any idea of using the camera. 뭐 어떻게 촬영하는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브이로그 할 건데 그런 전용 카메라 주세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거죠. So I just started really randomly by that one word, one suggestion from my friend. I don't even know that friend was sincere or not. 친구는 어, 진짜 시작했어?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깊은 생각하지 말고 뭐든 그냥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집에는 댕댕이가 정말 말도 못하게 귀여워서 우리 애기 채널 만들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카메라 샤이한 스타일이라 제가 뭐만 찍으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네요. 모구에도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실물만큼 귀엽게 나온 게 없어서 아직 못 보내고 있네요. So they're bragging about their cute dog. Obviously, they're really, really cute. But it's so hard to depict them in a camera because the dog is really, really shy. So they would just run away. That's so cute. Like, how do they even know that there's a camera right in front of them? 근데 제가 강아지를 돌봐보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강아지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귀여운 행위를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There is this one moment where you really want to capture your cute dog because they're doing something really, really cute. 그래서, 어, 귀여워! 이러면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려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너무 귀엽게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거나 뼈다귀를 이렇게 막 먹고 있어서 귀여워서 찍고 싶으면 여기 봐! 이러는 순간 딴 데를 봐요. 한 번도 진짜 카메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걔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정말 강아지도 여러분 몰카를 찍어야 좀 찍히나 봐요. 강아지 키워

And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Cruel Summer by Taylor Swift wa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늘 좋은 음악 셀렉션에 감사합니다. DJ Bosch, she's such a diva, diva, diva. Let's go. 6497모닝 그룹어. 늘 나도 유튜브 한번 하고 싶다. 생각은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를 못 정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주변에서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는데 맛집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는 거 보는 거다 좋아하고 또 야구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동물들도 다 좋아하고 올해 한 해는 뭐 하나 골라서 시작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bviously you have a lot of different hobbies. You're interested in so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baseball match. You like to travel. You like animals. And you just gotta get it started whenever you have something that you're really, really into. But obviously, you have way too many of them.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할 수는 또 없겠고.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취미를 온전히 취미로 즐길 수 있잖아요. You can always enjoy your hobbies, you know, just as it is. You don't always have to open up a channel. So I wonder, like, what makes you want to open up a YouTube channel?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을 버는 거? 아니면은 그냥 내 취미를 공유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문득.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리는데 It's not mandatory. You don't have to do it if you don't want to, right? So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actually have to own your own YouTube channel? 궁금합니다.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썸머 누나가 희준이 형이랑 같이 할 예정인 유튜브 방송 콘텐츠도 무척 궁금해요.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 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e content that we are preparing, it's not going to be diverse. It's actually just going to be a talking content, like a podcast content. 그래서 약간 팟캐스트 콘텐츠 예정인데 희준 씨가 메인이 아니에요. 제가 메인이고요. 저랑 이제 TBS 출신 선배랑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올 예정이기는 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찍어야 될지 막 얘기 중이긴 한데 빨리 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우리 맥스 선배님. 이게 참 우리도 재밌게 그냥 해보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Like we don't have any like big ambitions. We are not saying like, oh, let's, you know, create a huge YouTube channel and a YouTube company.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만나서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끼리 그냥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런 취지로 그냥 하고 있기는 해요. So we're just gonna try to enjoy it as much as we can. We're not gonna be stressed out about it. 막 너무 뭔가 이게 뭐 당장 돈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취미 생활처럼 그냥 해볼 생각이에요. And I guess this really like helps you to get it started.

그냥 재밌게 해보자. 이 마인드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Morning Groove 다시 보기, 다시 듣기는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So always come to our channel to re-listen to our show. I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for tomorrow at 7 a.m. and for another live session on Friday 7 a.m. 금요일 생방송으로 또 우리 만나 뵙길 희망하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6497 Queen Bohemian Rhapsody. 오랜만에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This has been Summer Le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everyon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고맙고 흐뭇한 일 아닌가요? Sometimes the invitation itself is the gift, I think. It reminds us that our presence matters to someone else. 어떤 초대가 있을까요? I think 결혼식 초대, 그죠? Wedding invitation. 집들이 초대, housewarming party invitation. 생일 파티 초대, birthday party invitation. 졸업식 초대, oh, yes. If you are invited to attend someone's graduation ceremony, I think it means that you are something, someone very important to that person.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공연 초대. Invitation to attend a certain concert. 이 공연에 꼭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초대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만한 좋은 이것보다 더 좋은 초대가 있을까 싶은데요.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행 동행 초대. I'm not sure if I have received anything like that before. But 회사 면접 초대 invitation to for an interview with a company, right?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캠핑 초대? Invitation to join somebody on a camping trip? That would be nice, right? If you are like me, who do not want to do the work that, that is required to go on camping, but want to still go on a camping, I think this would be perfect. 그냥 몸만 와주세요. You just... All you have to do is just to come, you know, you don't have to prepare anything. That is a fantastic scenario, right? 아니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함께하자는 초대, you know, to be invited to take part in a certain project, 약간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이렇게 초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표현인데요. 어디 초대를 받았다라는 이 영어 표현을 배우고자 합니다. So, two ways to go about it, I think, right? The first one would be very simple. Be invited to something or be invited to do something. 이게 되겠죠? I was invited to a birthday party or I was invited to participate in a birthday party.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또 to가 오면 이제 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Or you can just say that I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뭐에 대한 어떤 초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기분 좋은 초대. What was some of the most pleasant invitations that you have received to be part of?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이 be invited to You know, or invited to, or got an invitation for something,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을 써주셔서 여러분들 숙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pretty straightforward and pretty simple for today's EQ 영어, right?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곡은 곳은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에는요.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검색하시면은 TBS E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는 오픈 채팅룸, 카카오 오픈 채팅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들 또 숙제 하나 둘씩 보내주시면 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oveholic입니다. 놀러와.

하현우 돌덩이였습니다. Okay, let's do some homework checking. 제니님께서는 놀러 가고 싶네요. 놀러와 들으니. Hearing the song 놀러와 by Loveholic earlier in the show, I feel like going home, you know, get away and have some fun. 놀러와라 들으니까 할리우드 영화 속에 집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받고 가볍게 한잔하며 즐기고 싶네요. 스몰 토크하며 제 마음을 영어 표현으로. So, makes me picture one of those house parties in a Hollywood movie, you know, being invited over, enjoying a casual drink, making small talk, and just soaking up the atmosphere.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숙제, homework sentence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I want to get invited to a house party like in a Hollywood movie and make small talk. Excellent homework. 좋습니다. 그런 하우스 파티를 꼭 글쎄요.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음악만 좋고 마음만 맞으면은 할 수 있고요. We can even do one here on 101 to 113. 저희 Friday backyard 파티도 했고 rooftop 파티도 했었잖아요, 그죠? Maybe we'll do a house party and you know extend an invitation to all our listeners. 하우스 파티에 어울리는 곡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Request a very suitable song for a house party. I would have to say 곡 듣겠습니다. Dua Lipa입니다. Dance the Night.

That was 폭풍 속으로 토마스 쿡의 곡이었습니다. That was actually a request from 베니님 as well. 계속해서 숙제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좋은 센텐스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또 계속 홈워크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This is 백아연, 진짜 거짓말.

오페가였나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Okay, let's do some more of homework checking. This one is from Baskin님, who says 제 후배가 작년에 공공기관 수주를 받아 열심히 일한 후 얼마 전에 새롭게 건물을 올려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A junior of mine actually started working on this building after getting a government contract last year. 그렇군요. So here is Baskin님's sentence. I received an invitation last week.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못 찾고 있어요. Okay, here it goes. 죄송합니다. I was invited to the opening ceremony of his new building a few days ago. That must be a good feeling, right? 이렇게 선배님을 이제 초대하고 싶다는 거는 이 후배가 이렇게 잘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겠죠. I understand that sentiment exactly, and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베스킨님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sentence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I was invited to something. I was invited to do something, or I received an invitation for something. 이렇게 숙제 폼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스킨님이 신청해 주신 곡은 I think this is a remake of 끝사랑 by Tay. 끝사랑 as you know, originally sung by Kim Bum-su and remade by many other musicians, right? Tay의 끝사랑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베스킨님의 신청곡 가겠습니다. Tay 끝사랑.

selfish at all. Just a human nature and just a human instinct to be wanting to be somewhere that's cool when it's hot and wanting to be somewhere that's warm when it's cold. Perfect homework done. 아주 잘하셨습니다. A 드리겠습니다. A plus A. What's the difference, right? 감사드리고요. 3998님, stay cool and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요.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isdom님께서도 has sent in her homework that says, if I could dream up anything, I would love to be a kid at a party hosted by Michael Jackson getting a gentle pat on the head from him.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거 템플릿 센텐스를 주고 이거에 맞게 숙제해와.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뭔가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표현력을 이렇게 동원해서 선생님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또 다른 학생의 미움을 사기도 하는 You know, there are always those students, right, who go beyond what is given in terms of you know, homework and do a lot of things beyond what is asked for. And I'm sure that the friends will be very jealous of that friend, but the teachers would love that kind of kid, huh? 마이클 잭슨이 주최하는 파티에 가서 칭찬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homework. 그레이드는 보류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잭슨5의 곡인데요. 듣고 올게요. ABC.

Así. That was a couple of tracks, Jackson 5 ABC, and the track after that was a live version of Juan Gilberto Chega de Saudade. 였습니다. 제니님께서 오늘 곡들은 다 파티 곡처럼 들려요. All the songs sounds like a soundtrack to a party. Okay. I'm glad that you feel that way about the songs. 파티 모드입니다. 또 공부하면서 또 파티 모드라니까 좀 공부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앤디 마이크님께서는 첫 돌에 초대를 받으면 운수 대통이라고 하는데 So it says that they're saying if you get invited to the first birthday of a child that means means a great luck. 그렇군요. 앤디 마이크님's son is celebrating his first birthday. Again, congratulations to Andy Mike Jr.님 for his first birthday.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또 이제 그 준비한 그 뮤직 부티크가 있는데요. Let's get to a song and then come back, okay? 이 곡은 Never Gonna Let You Go라는 곡인데요. Sergio Mendez의 곡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ergio Mendes Never Gonna Let You Go. Sergio Mendes의 밴드가 있었죠. 그 Brazil, I believe 86. Brazil 86, something like that. 같이 한 곡이죠. Never Gonna Let You Go. Okay. Before moving on to part 4, here's a message from Jenny님. 오늘 S1 이민님이 우리 곁을 비운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남긴 그녀를 기억하며 신청하고 싶습니다. Today marks the first anniversary of Imin from S1's passing. In memory of her beautiful voice, I'd like to request one of the S1 song. Wow, it's been a year already. Wow, 정말.

정말 EFM 리스너 분들께는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와 또 S1의 음악은 우리 곁에 남아있으니까요. 신청하신 곡 들으면서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S1, 원하고 원망하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Okay,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Just to, I'm going to be, just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fret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Bass guitar without frets. Which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프렛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 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 i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bass는 뭐냐면은 이 fret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bass,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딴 이렇게 되잖아요. 따나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나나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to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곡들을 좀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Fretless bass is also, you know, doing the bass job, you know, the low notes, right? But also doing a lot of, you know, solo-like phrasings. 그러니까 뿅, 뿅, 뿅. 제가 미믹을 잘 못하게. 뿅, 뿅,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So, very expressive, only that fretless bass can do. Fretless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bass was played by a bassist named Pino Palladino. 뭐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입니다. He is one of the most active bass still in the scene right now. John Mayer의 베이시스트로도 현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많은

레전드들과 함께 작업을 한. So he's known as the touring bassist for John Mayer right now, I think. I believe. And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or today's Music Boutiqu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 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Jaco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Tony Levin이라는 rock bassist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bass가 이제 mainly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a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at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

a lot of, you know, detailed phrasings and very articulated, you know, lines of the bass you hear on this song. 다 이제 fretless bass로 연주가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It just gives you that warmth with the tone of the bass playing.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you know, there are of course many fretless bassists, and one that I always you know feel so impressed by listening to is Jodongik, who is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and you know, famed producer. 조동익 씨의 fretless bass는 참 굉장한 베이스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그분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곡,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나 어떤 날 곡들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I found this track. This one is by 김현철. I'm assuming that this was played by 조동익. Correct me if I'm wrong. 비가 와라는 곡을 이 연주곡으로 연주한 연주곡으로 이제 편곡한 버전이 있는데, you'll hear his fretless bass playing with this track. That's gonna be the last track for today.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Please remember,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lso, stay cool and hydrated today as well. Leaving you with the Kim Hyun-chul instrumental version of 비가 와.

on. We always spend our money, right? We spend our money every single day. No matter how much we earn, we just gotta spend it all, right? Whether we are at home, whether we are outside, we always have some things to spend our money on. 돈을 왜 이렇게 쓸 때가 많은지 버는 곳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갈 곳은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볼까 해요.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spend our money on, but some of the things you might actually enjoy spending your money on because it gives you the pure satisfaction. But when it comes to thos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ooh, we would like to talk all about that. 오늘은요, 내가 돈 쓰기 가장 아까운 물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난 이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싶은 사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Well, personally, since I'm waiting for rain, everyone, in this hot, humid weather, I kind of thought how it's such a waste of money to spend money on umbrellas. 뭔가 우산 사는 게 저는 아까운 것 같아요. Because I have a bunch of umbrellas stored in my home. 이미 우산이 집에 엄청 많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buying a new umbrella, it's usually an emergency situation.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면 그 우산을 또 사야 되잖아요. 집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뭐 당장 저를 이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When it comes to paying for the food that you did not enjoy. Ooh, I hate that. 음식을 뭔가 맛없게 먹었는데 돈까지 비싸게 줘야 되는 거? 전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뭔가 만족감을 못 느꼈는데 억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So that is my answer, Morning Groovers. But I'm always curious about your answers, everyone. So let me know. 돈 쓰기 가장 아까운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로 의견 남겨주시려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So I will be standing right here waiting for your responses, Morning Groover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Franz Ferdinand, Take Me Out.

0: Good morning to you once again, and of course, good morning to you,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Good morning, 오랜만에입니다. 라고 한국말로 문자 보내주신 이정성 어떡할 거냐고요. Thank you so much for this message, Benny. Hope you're having a fabulous day. June PPLAB says good morning on our YouTube live stream.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레드카펫 쫙 깔려있습니다. 서미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여행 가고 있어요. Yeah! 메시지가 길진 않는데 이 신난 감정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네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서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모닝그루브와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safe trip. 서비 모닝그루브. 최니송 모닝그루브 오셨군요. Good morning. I'm here. 여기 사람 있어요. 저도 있어요. I'm here. 오늘 이렇게 인사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나 여기 있어요. I'm here.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어필해주세요. Okay, so let's move on. 우리 MGQ&A에서 나 이거에 돈 쓰기 너무 아까워요 싶은 사연 받고 있습니다. So let's find out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돈은 소중하니까요. 5275 모닝그룹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비 쓰는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주차비 안 내려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더 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썸머님이라고 하셨습니다. So parking, right? I know, like, you're parking your own car at an area, so why do we have to pay for it? 아니, 내가 내 차 주차하겠다는 게 왜 돈을 내야 돼요? 이 땅 주인이세요? 막. I mean, of course, it's a very limited area. 그러니까요, 한반도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땅덩어리가 넓지가 않아가지고 점점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지방 내려가도 주차비를 받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플라잉 택시 시급합니다. AI 같은 거 쓸데없는 거 개발하지 말고 괜히 일자리 위협되니까 이런 AI 택시 같은 거 좀 개발해 주세요. 에?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You know, we have so many experts out there. So yeah, just develop something like flying taxi. That would be very, very helpful. 우리 얼짱님께서도 기다렸던 생방, 오늘도 생방에 감사하며 라고 해주셨고, 저는 발렛비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아까울 때는 정말 아까워요. And no, this is kind of like interesting. Valet parking, you need it sometimes, right? Especially when you're driving in a very, very narrow neighborhood. Yeah, you would be very lost. You would be like, oh, where do I park? But if you have valet parking, that's very convenient.
1: 근데 가끔씩 주차 자리가 보이길래 주차를 딱 했는데 갑자기 딱 등장하시면서 키 두고 내리세요. 막 이러세요. 난 이미 주차를 해버렸는데. 그래놓고서는 차를 뺐다가 다시 그 자리로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3,000원을 받으시는. 아,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거든요.
0: I guess they're on contract. 어떤 그 계약 관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주차했는데 왜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1: Sometimes you can see an apparent parking space, so you would go there and park yourself, but then like you would have to still pay for that.
0: 어떤 심경인지 알죠? 아, 돈 쓰는 거 아까운 거 되게 많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돈 쓰기 아까운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봐요.
1: So continue t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precious money on.
0: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 여기에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싶은 거 알려주시고요. 우리 해피라이프님도 그러시네. 주차비가 제일 아깝다고. 나중에는 대중교통 타신다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제일 뭔가 경제적인 것 같기는 해요.
1: So,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mix it all.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use your car. Drive yourself at the same time.
0: 뭔가 이렇게 번갈아 가야지 뭔가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1: But anyways, morning givers, we'll continue to talk all about this, okay?
0: C.S. 슬기님 모닝그룹버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y Okinawa Baked Weeks.

Let's continue greeting to each other. 우리 펭귄킬러님처럼요. Good morning. 인사 건네주신 펭귄킬러님. Good morning. And Noah and Ryan's mom says, Good morning. 삿포로 여행 와서 듣고 있어요. Ooh, looks like you're enjoying your vacation. Good for you. 보통 재미가 없을 경우에는, 노아 라이언 맘, 뭘또 삿포로까지 가서 모닝그루브를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솔직히 재밌으니까. It's hard to resist, isn't it? 좀 시건방해진 썸머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쪽 날씨는 조금 시원한가요? 여기보다는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하게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후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실 거죠? 여행 어떠셨는지? 우리 워터 탱크 모닝 그루브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아유, 또 어서 오세요. It's never late to say good morning to all of our morning groovers here on Morning Groove. 그러니까는 늦지 않았으니까 언제든지 굿모닝 인사 건네주시고요. Okay,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루버께서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just hate spending your money on. 우리 루시아 모닝 그루버는 어떤 거에 돈 쓰는 걸 싫어하실까? 루시아 says, 저는 막차를 놓치고 타는 택시비가 너무 아까워서 막차 시간에 맞춰서 뛰어가요. So I always race to catch the last train because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a taxi after missing it. So I end up sprinting to the station just to make it in time.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죠. 교통비가 거의 몇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한 10배 정도 차이 날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I mean, yeah, sometimes it's necessary to ride taxi, but if you were just like 2 minutes early, you could have saved like $10,000. $10,001, actually. 그러니까요. 내가 조금만 일찍 나면 아낄 수 있는 돈. 나의 그 1, 2분의 그 늦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아깝죠.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구독료요, 땡플릭스, 음악, 그리고 땡GPT, 영어 회화 등 문화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 이용하는 구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하게 쓰고는 있지만 구독료가 빠져나갈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So I hate spending money on subscription services. I keep signing up for more services because they are so convenient and enjoyable, but every time those subscription fees get charged, ooh, that really hurts. 맞아요. 디지털 월세라고도 하잖아요. 뭐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 디지털 월세 포함해서 막 렌탈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잖아요. 뭔가 정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막 매트리스도 렌탈하고. So we have so many subscription and rental services. So I feel like a lot of the things are not owned by ours anymore. 뭔가 다 구독하고 또 렌탈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만 해도 진짜 뭐 가족 좀큰 단위의 집은 구독료 같은 것만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게 티끌 모아서 진짜 뭐 태산이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요. 이게 구독하다 보면 벌써 내가 구독하고 있는 걸 손가락으로 세봤거든요. 지금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요. 이걸 근데 아끼고 아껴서 다섯 손가락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세보세요. 내가 무엇을 구독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족 단위면 많이 구독하실 텐데, 한 10개 정도 될걸요? 그쵸? 우리 박원희 팀장님도 꽤나 구독 뭔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TT는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것 같고, 그쵸?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돈 쓰는 게.

예, 아까운 것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So, let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just dislike spending your money on. And I hope you don't feel the same way when it comes to sending us the text message. 아, 50원이 제일 아까워요. 이런 생각 없으시길 바라면서. TBS에 그 문자 보내는 그 50원 있잖아요. 전 그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이런 분안 계시길 바라면서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50원이거든요. 예, 사진 보내시면 100원이고 긴 문자도 100원인데 이거 아깝지 않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f you don't mind. 아까우면 공짜 옵션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TBS EFM 유튜브 들어오시면 무료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lright, Morning Gearbirds, let's now have a listen to a song by Vertical Horizon, Everything You Want.

And that was Third Eye Blind, Semi-Charmed Life. 체육부장님, 저 왔어요, 왔어. 겨우 왔네요. 서머님, 한주 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라고 제 안부 인사까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welcome to the program, 체육부장님. 어서 오시고요. 헐레벌떡 오신 체육부장님. So, last week, when we didn't have our live broadcast, what did I do? Well, you guys are aware that the weather was extremely hot, right? 정말 정말 덥기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저는 그래서 실내에서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건 바이 건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열심히 해둬야겠다 해서 밀린 일 같은 것좀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방송국 다른 데 다녔었잖아요. 거기 6월부로 관두고 또 다른 일 시작했거든요. So I've been doing some extra work last week. 근데 너무 일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뭐 강아지도 돌보기도 하고 여기 TBS 선배 강아지도 돌보고 중간에 맛있는 것도 좀 저한테 넣어주고 예, 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보듬고 케어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Why aren't you guys asking any questions about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지금 누가 좀 알아봐 주시나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변화 못 느끼셨어요? 제가 좀 말씀 먼저 드리기 약간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여러분들 뭐가 바뀌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just try to find that difference, you know, on my look, especially on my hair.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위한 어그로 같은 건 아닌데 이거 진심 제가 조금 서운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는지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네, 제가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Just try to find out the difference, okay, on my look. 우리 Benny Morning Groover says, this i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to spend your money on. They said that would have to be big gadget like laptop. And I do also have a song request, Lucky One by EXO. Really? Because when it comes to buying those expensive big gadgets, you know, you end up actually utilizing it quite often. 저는 랩탑 사고 나서 벌써, I think it's been like 3 years since I bought my laptop, and I'm using it every single day, and I think I'm very happy and satisfied with it, and I think it's really worth it. But if you don't use it, if you just buy it because you kind of felt like you needed to, oh, okay, it makes sense. All right, Morning Groovers, what else? What else is out there that you just don't like spending your money on?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막 정가로 샀는데 바로 다음날 막 세일하고 이러면은 막 진짜 아깝고 막 짜증나잖아요. You know, buying something at full price and seeing it go on big sale the next day.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려주시고요. I'll be back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Here is a song going out to Benny, EXO, Lucky On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once again,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 am your host, Summer PD. Glad to have you with us this morning. We're live in the studio today, and we're also on Visible Radio. 생방송으로 만나고 또 보는 라디오로 만나볼 수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So if you want to watch me, go on our YouTube channel. Just search for TBS EFM. TBS EFM 유튜브 채널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That means so much for all of our TBS EFM members. 우리 선샘 모닝 그룹어 우왕 블랙 매직 스트레이트 하셨네요. 너무 예뻐요. 우왕 영혼 실었음. 썸머 누나 바뀐 헤어스타일 너무 예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 있는 거 맞으시죠? Yeah, I could totally feel that soul inside your message. Yeah, you're very thrilled and excited about my new hair, right? 우리 코코 모닝 그룹어도 야 일주일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머리색 찰떡, 서머 피디님. 왜 이렇게 짠한 느낌이 들지?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막,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막, 와! 맞아요! 예쁘다, 예뻐! 아우, 그래, 예쁘다! 약간 이렇게 해주는 느낌인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Well,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finally. Ooh, gosh. 여러분, 저 자칫하면 돈 아까울 뻔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였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면 돈이 좀 아깝거든요. So if there's like nobody noticing about your new hairstyle, that is a waste of money. So thank you so much for noticing.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한건 아니고 염색만 했습니다. 조금 더 어둡게 톤 다운을 했는데 너무 까매져가지고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돼요. 쿨톤으로 바뀌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좀이 톤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So, I'm just trying to manage this tone as long as I can. So, I hope you guys can adjust. 저도 같이 적응 중입니다.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께서 검은 염색 하셨군요. 저도 매달 합니다. 저는 이발했는데 마음에 안들때돈 내기가 아까워요라고 하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dye your hair every month, and when your hair is not really satisfying once you paid for it, that is a waste of money too. Instead, right?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펌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아, 이쯤 되면 나의 얼굴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또 예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머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가?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는 건 있긴 있죠. 그리고 펌이 잘 뭔가 안 나오거나 이러면은 다시 해주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체육부장님, 저는 머리 하는 비용이 아까워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염색은 원래 안 하는데, 새치 염색을 참고 참다가 4개월 정도 지나면 합니다. 새치 염색도 머리 숱이 많고 잘 못해서 미용실 가서 하는데, 다행히 동네 친한 분이 하셔서 거기로 싸게 한답니다. 히피펌도 1년에 한 번, 1월쯤 하고요. 머리 다듬는 것도 펌할 때랑 가을쯤에 한 번, 이렇게 해요. So looks like you have your own patterns and taking good care of your hair. 근데 히피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뭔가 핫한 운동하는 체육부장.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히피펌 진짜 어울리기 힘들거든요. 저 히피펌 하면은 그냥 약간 뚱뚱한 푸들 돼가지고. I tried, but then I failed. 그래서 이게 맞는 그 얼굴이 좀 있다 그래야 되나? 저는 좀잘 모르겠어요. 근데 체육부장님 굉장히 핫할 것 같은 그런 느낌? Why do we have to put so much effort on our hair? We have to continuously dye them so that we don't see any gray hair. We have to change our style. And that's a lot of money too. But then sometimes it's worth it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가끔 기분 전환으로 이런 게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돈 쓸만 나네? 이런 느낌이 들긴 할 때는 있어요. 9429. 옛날에는 가수의 음반을 사는 것도 아까워서 라디오를 녹음하기도 했지요. 중학교 때 노래 하나를 가사를 알고자 수십 번씩 반복했는데 결국에는 못 알아냈어요. 지명이 많아서 당시에는 그게 영어인지조차 헷갈렸거든요.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I know, right? We used to record on a radio when our favorite songs were being played, right? 저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여러분들. 저도 카세트 테이프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막 녹음해가지고 So I would collect like 10 to 15 songs in that cassette tape and I would just let my mom play it in our car. 그래서 뭔가 앨범을 마치 만들어준 거 마냥 엄마 이거 틀어줘 하면서 막 건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hat was free. 불법이긴 하지만요. 요즘 진짜 뭐 편하죠. 요즘에는 뭐 노래 제목 알고 싶으면 그냥 핸드폰만 띠 스피커에 갖다 대고 있으면 다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엔 심지어 이래요. 제가 AI한테 물어봐요. I would ask AI, Hey, you know that song where it goes like na na na na na na, and you know I sing horribly? They would actually catch that and give you the song title. 그래서 노래 저못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이렇게 막, 아, 이 노래 있잖아. 막 여자 나와가지고 라 나나나나 이러면 그 제목이 뭐지? 이러면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소름이 돋고 굉장히 똑똑하고 아 얘는 좀 구독할 만 나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막 아깝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AI에 구독하는 게 제발 비용 올리지 말아주세요, 샘 올트먼 사장님.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for the segment. I guess today we will get to lyrics gone wrong. 오늘도 가사 읽어주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Get ready for it. Ready for it. Here is a song for 9429. The Beach Boys, Kokomo.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our special guests, should I put it that way.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out of control. 오늘 역시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가 또 열심히 읽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everyone. So from now on, today's ou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 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 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 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깍팔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봐도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는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t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 소박이 냉면, 뭐 둥지 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치유?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 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 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하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평양냉면님, 문찰드라니, 오랜만이네요. I know, right? Throwback, and DJ Ba has it today. She's fully recharged after her vacation in a really good mood, so your eardrums will be just played by DJ Ba's selection of music. 여러분들, 휴가 다녀오셨고, 컨디션 매우 좋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막을 마구마구 춤을 추게 하는 우리 DJ Ba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Good morning입니다. 모닝그룹어들 하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Are you having a nice morning?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하진 모닝그룹어. 상민님, 저는 내일 여름휴가 부산에 가요. 피케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Wow, on Busan for your summer vacation. How awesome is that? 피카츄는 왜요? 거의 피카츄 있나요? 그 게임 하시는 건가? 이거 카드 요즘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 그 포켓땡 카드 테크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저 카드 있었던 것 같은데 I remember collecting these cards when growing up as a kid. I should have just collected it. 이래가지고 무엇이든 좀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나중에 좀 돈을 버는 건가 봐요. 저는 다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You know, like, when it comes to buying some branded bags, you know, it comes with those boxes and labels and everything. I throw them away. 뭔가 뭐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뭔가 옷이나 좀 브랜드 가방 이런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박스랑 무슨 뭐 이제 뭐 태그랑 이런 거 다 보통 보관을 해두잖아요. 전 그걸 다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안 그럴 생각이지만 앞으로 그런 걸 제가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But anyways, 우리 또 DJ 박께서 좀 정보를 주셨네요, 저에게. 부산 전역에서 포켓몬 메가페스타가 부산 행사가 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8월 9일까지. So I guess you are a fan of this whole Pokemon thing. 이 페스티벌에 가시는군요. 가셔가지고 피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도 만나시고 라이츄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는 척해가지고. 괜히 아는 척했어. 어쨌든 if you're a mania of this whole Pokemon, you're gonna have a great time. 더위 조심하세요. Keep yourself hydrated. 우리 펭귄킬러 모닝그룹께서는요, 저는 통신요금이 매우 아까워요. I just hate spending money on my phone bill. 이게 그리고 우리가 요금제가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쓰지도 않는 요금이 막 나갈 때가 있다니까요. And if you find that out after paying for all of that money for 2 years, now that would feel like a huge waste of money. 그래서 요금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인가? 부가 서비스는 잘 가입이 됐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고 내가 쓰는 만큼만 요금을 좀 써야 되는 그 요금제로 바꿔야 됩니다. And that is what I did recently, actually. 근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나가는 돈이 좀 방어가 되더라고요. 우리 제이 머닝그룹께서는요, 저는 과속딱지가 정말 아까워요. 늘 조심해야지 하지만 운전을 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있어요. So I don't like wasting money on speeding tickets. I always tell myself to be more careful. But somehow, before I know it, I'm driving faster than I realize. It happens. Especially these days, it's so difficult to realize that there is a speeding camera unless you're turning on your navigation GPS service.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하는 게 뭐 길도 길인데 이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익숙하던 길 원래대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찍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막 걸리겠더라고요. So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그러니까요. 운전은 적정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계속

님께서 나는 이거에 돈 쓰는 게좀 아까워요 싶은 거 사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I will continue to read more message about your messages regarding the things that you feel like a waste when it comes to spending your money.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고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우리 제이, 과속하는 우리 제이 모닝그룹 과속하시지 말라고. This is Deep Purple Highway Star.

Rock and roll, let's go, DJ Ba. What's up, DJ Ba? 오늘 선곡 너무너무 신나는데. 우리 3151 모닝그룹어. 저는 배달비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래서 혼자 먹는데 자꾸 2, 3인분을 주문하네요. 올 여름 다이어트는 또 이렇게 실패. 혼자 2, 3인분을 먹는 것. 다이어트. 이게 어떻게 한 문장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So, okay. How can the expression ordering for two or three people and diet be in the same sentence? I just don't get it. They just don't match. 아니, 2, 3인분을 주문하면 당연히 다이어트 실패죠. 뭐 아시고 주문하신 거 맞죠? 난 오늘 다이어트에 실패할 거야. 2, 3인분 let's go! 이렇게 주문하셨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기대하시고 2, 3인분을 주문했다. 오, 이거는 마치 공짜를 원하는. 이러면 대머리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는 확실하게. 근데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I do understand why you feel like it's a waste to spend money on delivery. Sometimes it costs more like 4,000 won. 4,000원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땡기는 음식이 정말 딱 한 가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When you have only on one specific craving. For example, if it has to be like 냉면. 난 무조건 오늘 냉면 아니면 다른 거 먹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를 내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맛이 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럼 진짜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아 내가 왜 배달을 시켰지? 냉장고를 열어봐요. 냉장고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냥 이거나 먹을걸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So there has to be this condition, like when you're extremely craving for one specific food, you know, you have to make sure that the food is really, really tasty. 근데 이게 참 배달이 복불복이고 랜덤이고 그 배달 컨디션에 따라서 음식 맛도 달라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막 너무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러지 마세요. 이미 여름 지금 다 끝나가고요. I mean, it is hot, but this hot weather, I hope so, will disappear at the end of this month, so... Health is more important. 여러분들 이 여름에 건강이 더 중요하거든요. 잘 드시고 이 여름을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뭐 여름 뭐 이제 뭐 다 끝나가는데 뭐 다이어트를 뭐 하세요. 예. 그냥 많이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이 힘겨운 여름을 잘 버텨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더운 날씨에도 일찍 출근하셔서 생방송 해주신 우리 박은희 팀장님, 윤동혁 감독님, 선모 PD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땡 유. 더운 와중에 그 많은 라디오 중에 또 모닝그룹을 딱 선택해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단연코 최고인 거 아시죠? 난 최고야! 라고 오늘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짱이에요. And I do want to thank the people outside the studio too.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렇게 안에서 혼자 방송을 하지만 밖에서 저를 이렇게 완전히 컨트롤 해주시고 계신 우리 든든한 감독님과 DJ 바가 계시니까요.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that I should be afraid of, everyone. I have so many support and love going around in the studio and I'm loving it.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re-watch or re-listen to this part of the episode,